0: 라이브 후이네 식브라 후이오이나 핫브라 마뿌 호글락두나 아이부 핫키브라 아이나 미마 뿌도 핫브라 마디 쇼에라 로이샤 후이아시 분바디 마리 젠토락대야 더디아리에 마마한 홈다 장바치 그야 노아이도 만드레 마닝이 색벌지 까르가 돌란 파랭 롬다 락바나 바도 마레 어이 아무 공이 있네 까지 아이는 색벌 라리베시 칸크랍자라 마 부어 뭐 하고 갈락드는 또 어란이니 떠오르시 우진나 진나 란디 란실레시 호이 공부수 리프키베시나 맨디 핵다이다
1: 가나노 가나노 맞다 아이보 이승 비탁비오바 가나노 나코에 아마따디 아이보 이승 비탁비오
0: 아이씨 가리노 가리노 이네 따키베도 봐 가시디 미 아나발 레이라 말해네 이승 주코랑라 말해
1: 가나노 아이보 이싱 카라디 비탁비오 아이보 카우랑 바나로이레 나코야 마타디 아이기 나악달락비오
0: 가이노네 아나비시기 마나악다 가나솔레 이따라바자라
1: 나코이보 아이몬다 이싱 카지따디 비탁비오 통도 아목도 항도 오바 아이 나 코이나 하이바코딩 이하라게 아이보 이신 카르다디 비탁비오
0: 가리노네 가리노노 비시는 앙리바시보 통항도 오수하이리 통나 가돔드기 롤리바 아이마 시디 마반데기 쇼로리네 에이씨 까이노시디야 아나비시나 이몽다 나해도나 레이래 아두가 마반데나 쇼로리
1: 에이씨 이승 가짓다디 비탁비오바 아이 나코이나 하이바코댕 야라게
0: 눕히야시 눕이야시 눈하이드레다 에이 따방암드레 이싱시 에이나 오이나 비타 아시라 강드레네 도시 아주다 호레라모 호란마 상악바니 강크라디 베라 까디샤
1: 이싱 이싱 카지 뜻하게
0: 헤라 눈하이드레다 이싱시 비탁비로라게 아두보 장부시디 쇼크 파카이라바슈 아따이 따키바야이 가돔정리야 가돔정리시디야 이이 아솜나깐기 통노와마디 항리 마시디핵다 장락에
1: 가나노 가나노 낭무 가시다 장락리방 아이보 이승 카직다 비탁비오
0: 아이네 아이네 마판다기 낭네 이싱 코랑바기 낭바도 따바다 나낙다 미야마다 레이타 마레 하이드나 이싱 비탁게 생각바네 이싱부 가다이다 레이게
1: 루쿰다
0: 루쿰다
1: 득시에마다 이싱 야우리바니 마탁다 글라사마수 레이롱가니 누밋 홈니 줍나 라이호 따우락바가 자락 타글락다 바꾸 이락바가 하우갓바수 맘드레 낭나 글라스두나 딕시다기 이싱도 깔라가 아이보 아목 비탁비오
0: 아, 아, 아, 싱시다 레이디. 세 더. 더 더.
1: 아이디 나락 받고 이래. 아우가뚜나 이싱 탁바 송감데. 야라가디 낭나이보 사왓라가 이싱도 아목 답비탁 비오바.
0: 샤샤샤. 아우걸 아이 아이 난기나 꼭시 에세 나가 비라게 아두가네 이싱도 이싱도 더 야라더라
1: 그다
0: 아 샤샤 싱글.
1: 이 싱글라스도 앵온다 비락로 나도가 아이나 탁발로이드리바 파우바디 낭나이보 사우갓라가 낙비
0: 호인 호인 아이 낙긴 싱시 싱시 시 토 저 실레이드 시 토 토 나 거의 뭉시부 니 아마 떨라 있더라. 나 거의 뭉시부 니 아마 떨라 있더라.
1: 레이 꼬나 하이게 이승도 삐엔나 바닥기게.
0: 샤샤샤 영어 더 야라더라.
1: 야라니 야라니. 아기 호이나디 가나마틀레이트
0: 가나마틀레이트라바
1: 누발레이키드레 이사수 야우데
0: 사수 야우다바
1: 이나운노빠 이나운노삐 이네엠보 레이 아더보 로나비 마차니 아두나 아이보 마코이나 시크라사노 하이두나 가시다 통론 실라가 타남리베시니 마코이디 아이 시방 아이리바니
0: 모이나 낭 시방 아이리디 까리기노
1: 이쿠복나 마기 삼파티 땅카에마티 에이기노파 마기 마차노파 아할기밍다 팔람미 삼파티 싱하도 마학 레이트라바니나 아이나 방팜 톡레 마도 마코이다 비톡로 하이바다 아이나 야다바기 마코이나 이보 올리바니 시방 아이리바니
0: 파레 파레 난기와리시 또올라시 아이디 너희 몽다 후란 블락보니 아이슈 아이 더욱 떠오르게 낭슈뽀 타오로
1: 낭 후란 바보이라바수 아이기 밤다디 이소나 타락바 라이기 둣니
0: 나띠 아이샬레 아이샬레
2: 누피도 나 두나 레이라가 이생 피탁비 닝아이 레이타바주다 누시 두나 피타이나 트라
3: 마니네 아두부디 미 하트팡아 마니 칸두나 탕 옙두나 라 이바 후란 바두나 누피두데 누시네 이생 피탁리바도 마기 힝사야이타마 바 타모이두다 마팜 칸고드나 파우라키바 미누시기 와칼두나니
2: 미누시 하바시디 아파바 미역 낙타데 레이브라 칼루바시디 라레
3: 라레 미누시 하바시디네 메미 라이레 이나 쿤바 아소 비석 나하 알 카이드나 미품 쿠딩게 타모이데 야우드나 레이 하이크드니 눙시바 하이바시디 미두나 야닝바 밤자바 낙신나바다기 눙시바 하이바도 위레 이베니 아두부

0: 지나 문이 아마나 링학 뽑마 담다 미대기 잔나비 되고 가만히 떠오더나 그럼 뭐 타고론 배발 떠오거든기 가이비시 문이 지 가만히 오거든기 가이시 거기 미대기 잔나비다 눈 보이는 막 그는 떠오자르가 반살라가 웃방학더니 뭐 그만히 떠오더나 박지기 거기 파자라바 마삭 무야함 야옹는 릴라아시다 울리 아더기디야모 릴라아시다 산기 캐릭터 아시앵바지 부톱더나 울리 산다 시앵바지 마시 릴라아토파 아마타다 거기 티앵나다바 거기 산나리바 사지 시기 마비마 사지 거기 캐릭터 오이 부톡다나 라지 아싱무지 야오 할레바 시다디 에코기 저보 이세 야오디 까야 야오디 문니나 톨바마 타운 마시다 마니 이세 사가 웨니 톨라 라크기 모웅구디 울레 아데기 모 코눙다니 라이세 코눙지데 하이타 미에마나 장젠 바야다 바기 마사카세 코기 주찬나 빌레이드나 아두시 우탄나 코눙 마마기라 탕 바이라가 후지기 두아리 하이드나 하이 공아고시 레팔레람 도이네 바 아데기 nga 사기 발바 수제 시나 브라 코미디 기 모웅네 바 마이 우토이지 아두나 마나 상아가 레파가 레이바시다 마쿠타가 티앵가 딱딱 빠이는 또 오시다 주인링 대마 시디 사버니니 가이버기 둥버기 얌 농아이바 무이 아니기 마상마 얌 야오이 아드쇼 코기 잔나비에 둥 롱 야오이 아두가 사이게 무이 아니 둥 마이나 랑나 파나다나 마나 빠이드나 거 코트나 거 탕가지 탕가트나 또 오시다 사오그다나 마지나 거 탕바가 따너르다나 찌엔다나 누가 마 마니기 롱링마 모웅리라마 얌 야하페 바 두기 마 둥다 산제 부토럭다나 성범 숨마가시 야오드니 아두가 코기 박티 프리앙기 마마기 마낙다기 크리스나 발 람지 꼭투에과 롱토레 난데 닝토진 라우레 아두가 나르도 무니지레 신나레 성공 좀 받담비나 봐 바데디 성공 좀 받담비바시다 거기 잔나비다 성공 하이리바 보 찬로이다 나임통 쿠팅기 성공 숨다나 성공지나 이거기 학장이 가리기 되게 라이기 띵기 가리 뿐어먹다 레카나 방학다니 하이버기 와칼론 거기 잔나비다 고마이나 성공 숨다나 코타나 더보기 고바 사가이니 그리스나나 보이 고바 사가이지디 산나 거기 머고 이바 마기 긴나버기 밤바이 오이도이네 봐 고마고데 올거 보세이 데일러 우싱근데 강디 코이가 저듬 카라듬 하이페추 마나바 야오바 마기가 노시 아두마인 똑다나 올레 아두기 마담다디 코이기 아와이 아쿰 똥나다나 다이로그 카리카라 하이나바 칸타니암 마다 자구 이세이 카리카라 제카야 야오디 버 다이로그 카라 야오이 코이기 마시다 기나마티 암 오이바 마삭미암 야오리 버 아데기디 마제 성공 숨바 담비바 로이레 시기 신지마 로산 그라담니 아두마 똥다 소카미암제 고빠주 하이과 라 아가 크리스나 발라람제 탄신 마살루시 하이나 마마 ꯗꯒꯤ ꯁꯟꯁꯦꯟ ꯃꯄꯨꯒꯤ ꯕꯂꯔꯥꯝ ꯗꯤ ꯗꯨꯝ ꯆꯠꯂꯦ ꯁꯥꯎꯕꯅꯤꯅ ꯑꯗꯨꯒ ꯀ꯭ꯔꯤꯁꯅ ꯁꯤꯗꯤ ꯆꯠꯇ꯭ꯔꯤꯕꯅꯦꯕ ꯃꯥꯁꯤ ꯁꯟꯁꯦꯟ ꯃꯁꯤ ꯌꯥꯎꯍꯟꯅꯤꯡꯗ꯭ꯔꯤꯅꯦꯕ ꯃꯃꯥꯅꯗꯤ ꯃꯃꯥꯅ ꯃꯆꯥꯁꯤꯕꯨ ꯑꯗꯨꯝ ꯃꯊꯥ ꯅꯨꯡꯗꯒꯤ ꯍꯦꯟꯗꯣꯛꯍꯟꯅꯤꯡꯗꯕꯗꯣ ꯄꯤꯕꯅꯦꯅ ꯑꯗꯨ ꯃꯥꯗꯤ ꯏꯁꯣꯔꯅꯤꯗꯅ ꯑꯗꯣ ꯉꯁꯥꯏꯒꯤ ꯁꯣꯈꯥ ꯃꯌꯥꯝꯁꯤꯅ ꯍꯥꯏꯗꯅ ꯁꯣꯗꯥ ꯑꯁꯤꯗ ꯍꯥꯏꯖꯗꯅꯀꯣ
1: ꯁꯟꯁꯦꯟꯅꯥꯁꯤꯡꯁꯦ
0: ꯑꯩꯈꯣꯏ ꯁꯣꯈꯥꯁꯨ ꯍꯥꯏ ꯒꯣꯄꯁꯨ ꯍꯥꯏꯕ ꯑꯗꯨꯒꯤ ꯃꯣ ꯑꯩꯈꯣꯏꯒꯤ ꯁꯥꯟꯅꯔꯤꯕ ꯃꯑꯣꯡꯁꯤꯗ ꯁꯨꯕꯣꯜ ꯁꯥꯒꯦꯔꯥ ꯁꯤꯗꯥꯝ ꯁꯥꯒꯦꯔꯥ ꯃꯁꯤꯗ ꯃꯤ ꯑꯃꯃꯝ ꯈꯛꯇꯪ ꯁꯥꯗꯦꯕ ꯑꯅꯤ ꯁꯥꯏꯕ ꯖꯨꯔꯥ ꯖꯨꯔꯥ ꯑꯁꯤ ꯀꯩꯒꯤ ꯅꯣꯏꯅ ꯑꯩꯈꯣꯏꯅ ꯊꯤꯒꯠꯆꯕ ꯃꯇꯝꯗ ꯑꯩꯈꯣꯏ ꯍꯧꯖꯤꯛꯀꯥꯟꯗꯗꯤ ꯁꯥꯎꯡꯒꯤ ꯀꯔꯤꯒꯤ ꯁꯤꯁꯇꯦꯝꯗꯤ ꯂꯩꯗꯅ ꯃꯇꯝꯗꯨꯗꯗꯤ ꯁꯥꯎꯡ ꯁꯤꯁꯇꯦꯝ ꯂꯩꯕ ꯅꯠꯇꯦ ꯑꯩꯈꯣꯏꯒꯤ ꯈꯣꯟꯖꯦꯜꯁꯤꯅ ꯑꯗꯨꯝ ꯀꯩꯅꯣ ꯇꯧꯗꯣꯏꯅꯤꯗꯅ ꯑꯗꯣ ꯃꯌꯥꯝ ꯃꯃꯥꯡꯗ ꯂꯥꯎꯕ ꯏꯁꯩ ꯁꯛꯄ ꯃꯇꯝꯁꯤꯗ ꯃꯀꯣꯟ ꯇꯥꯅꯕꯩꯗꯃꯛꯇ ꯑꯅꯤ ꯇꯧꯗꯅ ꯃꯤ ꯑꯃꯒꯤ ꯀꯦꯔꯦꯛꯇꯔꯁꯤ ꯑꯅꯤ ꯑꯅꯤ ꯊꯣꯛꯑꯒ ꯑꯩꯈꯣꯏꯒꯤ ꯆꯠꯅꯕꯤꯁꯦ ꯁꯦꯝꯃꯝꯃꯤꯁꯤꯕꯣꯕ ꯑꯗꯨꯒ ꯃꯃꯥꯗ ꯍꯥꯏꯖꯔꯦ ꯃꯃꯥꯅ ꯀ꯭ꯔꯤꯁꯅꯗꯤ ꯆꯠꯂꯂꯣꯏ ꯇꯧꯗꯅ ꯑꯗꯒꯤ ꯀꯣꯟꯊꯪꯗ ꯃꯂꯔꯥꯝꯁꯤꯅ ꯍꯥꯏꯖꯗꯅ ꯏꯃꯥꯅ ꯀ꯭ꯔꯤꯁꯅꯗ ꯑꯩꯈꯣꯏꯒꯤ ꯇꯧꯕ ꯄꯨꯝꯅꯃꯛꯁꯦ ꯃꯥ ꯂꯣꯏ ꯇꯧꯒꯦ ꯃꯇꯝꯕꯥꯛꯇ ꯄꯝꯗꯅ ꯑꯗꯨꯒ ꯏꯁꯤꯡ ꯄꯤꯊꯛꯀꯦ ꯑꯗꯨ ꯇꯧꯒꯦ ꯀꯥꯏꯅ ꯃꯥꯅ ꯂꯣꯏ ꯍꯥꯏꯖꯔꯕ ꯃꯇꯨꯡꯗ ꯌꯥꯔꯀꯥꯟꯗ ꯃꯃꯥꯁꯤꯅ ꯃꯣꯏ ꯑꯅꯤꯁꯤ ꯃꯐꯤ ꯃꯔꯣꯟ ꯁꯦꯠꯄꯤꯗꯅ ꯇꯧꯔꯒ ꯖꯒꯣꯏ ꯇꯝꯕꯤꯕ ꯖꯒꯣꯏ ꯇꯝꯕꯤꯕꯁꯦ ꯖꯒꯣꯏ ꯍꯧꯗꯣꯏꯅꯦꯕ ꯑꯩꯈꯣꯏꯒꯤ ꯃꯃꯥꯡꯗꯗꯤ ꯖꯒꯣꯏ ꯑꯝꯇ ꯌꯥꯎꯗ꯭ꯔꯤꯕ ꯁꯤꯗꯁꯨ ꯌꯥꯝ ꯀꯟꯅ ꯌꯥꯎꯕꯗꯤ ꯑꯣꯏꯗꯦꯀꯣ ꯈꯔꯗꯤ ꯁꯥꯔꯦ ꯀꯣꯅꯨꯡꯗ ꯁꯥꯟꯅꯕ ꯃꯑꯣꯡꯁꯤ ꯂꯣꯏꯔꯀꯥꯟꯗ ꯂꯝ ꯊꯣꯛꯄ ꯍꯥꯏꯗꯅ ꯃꯄꯥꯟꯗ ꯑꯃꯨꯛ ꯊꯣꯛꯂꯛꯈꯤꯅꯦꯕ ꯃꯗꯨꯗꯁꯨ ꯑꯩꯈꯣꯏꯒꯤ ꯁꯣꯈꯥ ꯃꯌꯥꯝꯁꯤ ꯆꯩ ꯄꯥꯏꯔꯒ ꯁꯟꯁꯦꯟꯕꯒꯤ ꯆꯠꯄꯒꯤ ꯃꯑꯣꯡꯗ ꯑꯩꯈꯣꯏꯁꯨ ꯍꯥꯏꯗꯨ ꯁꯨꯝ ꯁꯟꯁꯦꯟꯅꯩꯗꯅ ꯑꯗꯨꯝꯒꯤ ꯃꯁꯛ ꯃꯌꯥꯝꯁꯤ ꯂꯣꯏ ꯎꯠꯇꯣꯏꯅꯦꯕ ꯑꯗꯨꯒ ꯂꯕꯨꯛ ꯂꯝꯍꯥꯡꯗ ꯑꯩꯈꯣꯏꯒꯤ ꯁꯖꯤꯛ ꯄꯤꯔꯕ ꯒꯣꯕꯔꯙꯨꯟꯗ ꯀꯥꯏꯅ ꯆꯤꯡꯗ ꯀꯥꯏꯅ ꯇꯧꯔꯤꯗꯨꯀꯣ ꯑꯗꯨꯗ ꯁꯖꯤꯛ ꯄꯤꯖꯔꯒ ꯊꯝꯃꯒ ꯑꯩꯈꯣꯏꯅ ꯑꯃꯨꯛ ꯁꯥꯟꯅꯔꯒ ꯃꯗꯨꯒꯤ ꯖꯒꯣꯏ ꯀꯔꯤ ꯀꯔꯥ ꯃꯌꯥꯝꯁꯦ ꯁꯥꯟꯅꯔꯛꯇꯣꯏꯅꯦꯕ ꯁꯥꯗꯣꯏꯅꯦꯕ ꯁꯤꯗ ꯌꯥꯎꯔꯤꯕ ꯖꯒꯣꯏ ꯃꯌꯥꯝꯁꯦ ꯖꯒꯣꯏ ꯑꯀꯟꯕꯈꯩꯗꯤ ꯉꯁꯥꯏꯒꯤ ꯑꯩꯈꯣꯏꯒꯤ ꯚꯪꯒꯤ ꯄꯔꯦꯡ ꯑꯅꯤ ꯌꯥꯎꯔꯤꯀꯣ ꯖꯒꯣꯏ ꯃꯗꯨꯗ ꯑꯌꯥꯝꯕ ꯌꯥꯎꯏ ꯖꯒꯣꯏꯁꯦ ꯑꯩꯈꯣꯏ ꯒꯣꯁꯇ ꯚꯪꯒꯤ ꯍꯥꯏꯕꯃ ꯑꯗꯒꯤ ꯒꯣꯁꯇ ꯕꯤꯅꯥꯕꯟ ꯚꯪꯒꯤ ꯍꯥꯏꯕꯃ ꯑꯅꯤ ꯌꯥꯎꯏ ꯑꯗꯣ ꯚꯪꯒꯤ ꯑꯅꯤꯁꯤꯗ ꯁꯥꯔꯤꯕ ꯖꯒꯣꯏ ꯁꯦꯝꯃꯤꯕ ꯃꯌꯥꯝꯁꯦ ꯑꯩꯈꯣꯏꯒꯤ ꯂꯥꯏ ꯍꯔꯥꯎꯕꯁꯤꯗꯒꯤ ꯂꯣꯏꯅꯃꯛ ꯁꯦꯝꯃꯛꯄ ꯉꯥꯛꯇꯅꯤ ꯂꯥꯏ ꯍꯔꯥꯎꯕꯗꯒꯤ ꯈꯨꯠꯊꯦꯛ ꯁꯥꯊꯦꯛ ꯏꯁꯩꯃꯛꯇ ꯑꯣꯏꯔꯦ ꯀꯣ ꯑꯩꯈꯣꯏꯒꯤꯗꯤ ꯂꯩꯖꯔꯤꯁꯦ ꯂꯥꯏ ꯍꯔꯥꯎꯕꯁꯤꯅ ꯌꯨꯝꯐꯝꯅꯦꯕꯀꯣ ꯃꯁꯤꯗꯒꯤ ꯄꯨꯝꯅꯃꯛꯁꯤ ꯁꯦꯝꯒꯠꯂꯛꯑꯒ ꯃꯥꯒꯤ ꯃꯥꯒꯤ ꯆꯥꯅꯕ ꯆꯥꯂꯤ ꯖꯒꯣꯏ ꯀꯥꯏꯅ ꯑꯩꯈꯣꯏꯒꯤ ꯍꯧꯖꯤꯛ ꯀꯩꯅꯣꯗ ꯂꯩꯔꯤꯁꯦ ꯆꯥꯂꯤ ꯖꯒꯣꯏꯁꯤ ꯈ꯭ꯋꯥꯏꯗꯒꯤ ꯑꯍꯥꯟꯕ ꯆꯥꯂꯤ ꯖꯒꯣꯏ ꯃꯉꯥ ꯐꯥꯎ ꯐꯥꯔꯒꯗꯤ ꯃꯅꯤꯄꯨꯔꯤ ꯖꯒꯣꯏꯁꯤ ꯈꯔ ꯍꯩꯔꯦ ꯀꯥꯏꯕꯒꯤ ꯀꯩꯅꯣ ꯂꯩꯌꯦꯕꯀꯣ ꯌꯨꯝꯐꯝꯁꯦ ꯆꯥꯂꯤ ꯖꯒꯣꯏꯁꯤꯅ ꯑꯣꯏꯕ ꯂꯥꯏ ꯍꯔꯥꯎꯕꯒꯤ ꯃꯊꯪꯗ ꯆꯥꯂꯤ ꯖꯒꯣꯏꯁꯤ ꯂꯩꯕ ꯂꯥꯏ ꯍꯔꯥꯎꯕꯗꯗꯤ ꯃꯌꯥꯝ ꯂꯣꯏ ꯍꯩꯅꯩ ꯑꯩꯈꯣꯏꯒꯤ ꯆꯨꯝꯁꯥ ꯖꯒꯣꯏ ꯁꯥꯕ ꯍꯩ ꯆꯝꯄ꯭ꯔꯥ ꯑꯣꯛꯄꯤ ꯀꯔꯤ ꯀꯔꯥ ꯁꯥꯏꯗꯅ ꯂꯣꯏꯅꯃꯛ ꯃꯗꯨꯗꯒꯤ ꯈꯨꯠꯊꯦꯛ ꯁꯥꯊꯦꯛ ꯃꯌꯥꯝꯁꯦ ꯂꯣꯏ ꯂꯧꯔꯒꯅꯤ ꯁꯦꯝꯃꯛꯏ ꯃꯌꯥꯝꯁꯦ ꯍꯤꯟꯗꯨꯒꯤ ꯕꯩꯁꯅꯣꯕꯤꯖꯝꯒꯤ ꯑꯩꯈꯣꯏꯒꯤ ꯒꯧꯔꯤꯌꯥ ꯕꯩꯁꯅꯣꯕ ꯙꯔꯃꯒꯁꯤ ꯆꯠꯂꯒꯁꯨ ꯑꯩꯈꯣꯏꯒꯤ ꯍꯥꯟꯅꯒꯤ ꯂꯩꯖꯔꯝꯕ ꯄꯣꯠꯁꯤꯗꯤ ꯑꯩꯈꯣꯏꯅ ꯀꯩꯅꯣ

마당감 따베르시 반다마마다 펀더기 게네디 코만나삭바 이사이마 이사이스기 사이링바 이코이암붕 사이랑바 도니 아이범 코이다나 칸비라키바나 공바 우체콜더기 넬슨

호지 봉포 마세다 목다 비르시 필마마기 세다 가오르기 필기 세싱 마탕마탕 오이나 구돌기 아한바다 란톡차리 마두리나 삭바 이세이마 이세이시기 세링바 아르키라사골셈 세랑바 런비 통나

0: 당한 저리베 이세 예시가 루이나나 필름음악이 세이다 가오르기 필름기 세일란 톡쳐바 마당하시다로 신저리 하우직 아유기 풍따라따리 마니부리다 바오 다비라시
1: 아카스바님 팔 하우직 파고 이마루이베 바오 Manipur Police Amazon NCBG Apunba Kangbu Amanasu Sampur Daliba Mui Amagi Jumdegi WY Tablet Kilogram Kunitoi Pare Polon Singh Adu Peke Trama Pandahap Tuna Thamlambani Yum Adu Degi Mahindra Bolero Amasupagat Le

0: 해주엄니아이도나떠오립시나 꺼이당배신데 수름이나 로이리니 떠오리시보 우리이롬 락부가 쌉 많아 그래 포릿봄이 안하말라이 기도나 까다이던 와이나 타운킵도 보아 자루이몬 박마카시다 타운킵은이제 아이오요요요요요 광시는 말올라마 띠액부 띠액도 오라브라까이노 오오오 시달라이래라이래 이루자니 아이도나 짜킵도나 할락드리네 따오리세 쿠닝 아까이바도 딱도나 라이크라브라까이노 강대 나 시디마 자싱이 마낙다 짜또림니 아이도나 얌깨닝 아마래 맘밍에이다이니 마수싱도 우루라니 칸도나 제놈놈도나 호나리바 끼에레다 고아마시야 할라샤
1: 아이 대토끼 아이 따르므로 비룡을 가도 그럼 부토하러 오다나
0: 한디 할라 와오이래고
1: 아이 숨자마 와홍 각 파이젤라가 시험을 통과라도 딕터를 얻으나 시험을 미봤고
0: 세세세 풀파이조마이도 시달라이자리에세 홍독비로체 아도 콩쿠뚜까이 놈따떼실라디 파다오니도 아두불라이따니나 호련두 로이나 와컬라 아니도
1: 에 까리부까나감노다 다이네데 시오 때렸더라도 뭐 와우갱게 와우조라 선우세
0: 아이 자무다 로이셀로키게과
1: 아이 아이 아이 깨뚝기
0: 까지 하이기
1: 나이코 나이코 난기에 삼지에 남을 내깁다
0: 응
1: 아이 뭔가 시시에 삼지에 도무다 하도 키기다 제 각비는 없을 레이트라미네 영우 삼시시 상해도
0: 아 세세세 삼지에 하이도 시달레이레세
1: 까라 까라 까라 나이 북시부어 썬돈 크이땅 니빡키기다 아이 난기에 민신 맞지에 남을 내깁다인 해
0: 라이힘니 라이힘니
1: 응 보록보록보록
0: 박롱시다 헤헥 태진바니네 라이부 라이람드리네 따오리시보 라이디 하이바니 모이마빠
1: 야래 또 세세세 라이박시 가직등 따악에 해남신기바이도니
0: 호이다 아도 망아이다
1: 예 그노 봄야시디 구담감 여우디나 아 온톡바이도니더고 하이 남부 피라가 있는 엄청 부터로 오다. 낙심시에 공부 예보이 또 오기게네.
0: 까리 피노 예도리 시보 마이코 중과 막다. 세세 시야도리브랑도 영비 오세.
1: 아 호호호 야래 또 모두 톱질 나가 낙가시 예키버시 아이드나.
0: 호호호.
1: 눈시 아유 그래네. 헤이 아유 팀기다래네. 나사 신도 무사 토키럼 랍디에 우노호로 도리민 헤이. 아이 쌤은 뭐 또기네 마마
0: 까이노니 모이마빠 호비 떠오립시보 나 자이면 악다 잣가니 하라오만 키도나 작사하다나 잣나게 하이브라 난고
1: 작사하다나 몰라 이랍디 팅히

이웃머심을 등을 내벽받아 뽕인 것이 될까야 쏙톡 시키고 못다모도 아이 머시시는 싱글이 아이나 강호이링이 산디하 못다 외력받아 우직 싱너 마귀 마귀 모험도 빠신너부도 이행리행 아이부까나 하노 아무튼 꼭신 비락가드락한 기룹기룹 통화할 구등을 내키고도 가리기나 아이나마도 믿고 빠시되 능신극리를 씹어 이사하신디 나시시 눈아이아이퍼리나 목호이는 눈아이아이퍼나 띠액득가이드나 빨하오바 아시있다 나뜨르네 아이코이는 라이닝 오이제키부두보

0: 겪었다. 내 이루로나.
1: 하, 아이고, 이사하기만 하다.
0: 응. 여, 낭나이나 하우르키바 분치기 와이싱도 나사싱다 딸로. 아이고, 이놈아, 고이부 호나르키부 싱어도 마탕, 마탕 아묵는 싱할로.
1: 우리 마빠, 마도 가리수 까나로 해. 마도 니 마마 마빠기 떡밤 톡바니 하이도나 하이라까니.
0: 아이고, 내 마마. 낭나 나사 아우누 시바도 너무 우부 강을로.
1: 그래.
0: 낭수 나사 아싱드 눈 시바도 굽네. 너무 우드 숙적 만원의 눈 시바 탐무. 나사 아누 비부나 낙타 꼬우라가. 마학나 마뿌로에 비기 윤마주다. 쌋가다바 리쌋. 러우가다바 터우당. 이몽가두가 레카야두가 탐가다바 머리. 너무 우따나 나사 아누 비드 탁비오. 나사누피나 아줌바 용기 모험 오이럭뻑이 리셋 핵 방럭뻑이 눈아이 쏙톡뻑도 너무우다 떠말로 노룩바 민웅시 타자바 뿌나먹 아시다 나사누피부 보럭뻑암러버디 너무 기쁜 시기 아노우 마요온 줌벙암러버니 강운해마마
1: 모이마바
0: 마두나 낭 아이기 마이 박바 아두 칵 났다나 이몽 고딩 드실렉 리바 마시했다 한나바기 깔라바 눈싯 아세 냄타 한방가온가 도리바니날
1: 세바라 몰마바
0: 나사 아싱릉아시 이행 리바 미행아시다 낭아이기 숨마미 다리바니나 낭아이나 이사 아싱마미 요이놈 호나락보다 따뜻한 하이키다나 나코이 나사 나사 미 요이놈 호노 마사하택 오이바 마사티기 칸나바 미행 아두기 마루디 낭가이누운 기분 났더란 해 마마
1: 아두부 오이 마빠 아이네 사트가 낭나마 파마스드나 똠뜨가람 날에 하우가니 오이 마빠 아이난고 타독도나 사트 숭강놈로이
0: 마마 낭 마두이다 먹대까리기 와보게네 반담마마 기타마 타모이기 마리부 쟤는 핵불리면 먹하이리 이놈 레이비기 아와바도 아와바나 떼네
1: 마도 얼마야
0: 먹호이는 택는 호그도리바 아이코 이게 누가 있다 볼세 먹호이디 마요우나 흔닝되네
1: 왜마봐
0: 마두기다 먹니 이자아싱기다 먹니 아이는 이놈 레이 호그도리볼세
1: 그래
0: 낭 나쁜거도 바질로 낭 아이 아흘기 맞다 모여라클래 농우 나트라가 농우디 아이 나보 하려볼수 낭 나보 하려볼수 다이벙 빠르세 타독두는 쌓크르가다보니 마두다 까남두는 수탱물감로 낭 아이나 힝링의 맞다 모시다 나사알싱하세 홍내 론쌓 강바 마토우무석 강바 분시 야범함 오헬람시네 먹고이는 밥 따라가 낭 아이 아무 빼는 농민나 키시다나 마마
1: 파래 파래 오이 마빠나 하이비리버싱도 아이 아마따지 태다나 빵톡루라기 아동하네 아이 아무 낳기 마빠 낭이나 낳다 아이 아무 할라키기고
0: 아이 마마 낭 아이기 피래 마시나부 마이 빡라바디 아이네 둠 라크더버니네 마마 낭기나 낙다

마탕다 묵다비르시 레이라미 에기수 필름시대기 이사야마 아르켈라 서골생기마 액다 런빌 통나는 석바마디 마사먹는 세랑비사이니 다비르시

0: Taujik,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gi mai kai degi thambirakpa traffic update. Lambi jathok chasin da nungaina bagi damakta tabiriba singi mafam da thamjari. Imphal East ki waina konung mamang junction asigi Nambram Chuthek amadi Sanjen Thonglom dagi lakpa gari singa si mayai oirap sili haina thambire. Imphal West ki waina Nitaipa Chuthek crossing gi waina post office lom dagi lakpa gari sing mayai oirap oina chili. Western Gate Kanglagi Wena Nitaipa Chuthek Amadi Flyover Om Dagilakpa Gari Singh Maya Werup Chili Kaisampa Junction Gi Wena Hodam Lairak Crossing Lom Dagilakpa Gari Singh Maya Werup Chili Haina Thambirei Atai Panjakhidaba Mafam Singh Di Adumak Normal Wena Chanabagi Mawongda Traffic Control Police Wing Gi Mai Kaidagi Thambirei Matanga Sida Traffic Update Pizaba Loizare Makataba Update Ki Damakta Ngai Vinaba Ning Singh Jare
1: HIV 가 사고는 힝리버 미워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곰바 하이리버 더웅싱 아시 사타람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버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 미워 신다 따티 따오이는 더바 마코이기 마랄마 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트 더 위아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da loina phangbigani online da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 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a hai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사람들 어디 내 먹이 단자 아무 단수 아좀 아디슨 미디슨 지기 분 저거 보이나 아그내 먹이 단자 오히려 어디 막이 아그 노이로 제 레노이로 아 저희도 그 뒤로 보고 아무 그숨 밤대 바이다
1: 거기 기마 택통 머신의 수 아직 따비리 버니나 거 시기 기마 당시다 가리 도로 빠야 버게 하도 이행 받을까 오이리 아나 애니 사제션 토롱기 마땅들 레이르가디 거기 마니말라 하이버 프로그램 수도 손을 좀 하나 강비라 마니 시서 하이비로 스테이션 수 너무 파도 거 비로 하이버시마 거기 마이 게기
0: 참제 아 회회 아
1: 제조
0: 제나 좀 하가노기 아 내가노기 시벨 플레이 이자리고 거 에네 AR gini tu su ama hamba par ama hamba di pihak terkami tu macam ngai jadi baju itu. Ayat itu makan jalan tadi amoiro.
1: Yang nunu ngai jadi song kaki nanti na kau ilam dem segi nupi singgi tongan tongan berdelin lagi bermayam si pungtuk na bagi tanza ama pbu hai na tambir puni masih mak wajak bu esanu hai bawa from di tamzake call amat tengga lakukan sebagai adu mbu thagat ceri. Hello.
2: Hello.
1: Good afternoon, ladies. Ki thoramda taramokchari kanawai birabano.
3: Oh. Ah, hello.
1: Tazari, tazari. Mingle phamam tan have you?
3: Ichane pa ba thaga tari.
1: Have you? Kanawai birabano taramokchari.
3: Ah.
1: Mingle phamam tan khangjage.
3: Oh. Mingje sawanan kanawai tagi azmla kawi.
1: Mingke have you ba?
3: Azmla.
1: Kali wafam tambiningi arwebo color oizage haibiyo.
3: Oh, arwebo color oizage do. Color mayana pata kada wafam kaya adu haibiyo adu. Ima di hanji oye wangang zuka haibiyo ko.
1: Haibiyo.
3: Adu, haina. Hai, aman dang haibiyo na dongjara pani.
1: Pani, pani.
3: Pongzi pangpang daba.
1: Hoi, hoi. Pangi ngayse da pungdok piro. Tentak na oirega su wafam macam oyeba pungdok piro kanya haibiyo asatam zai haibiyo.
3: 今年还是明天个，这个妈妈我爷爷回家一家全部找那个药铺的，让那娃的药铺的，让娃的身家的过。嗯哼。我这个找的没有么给办的，过来找的，对吧？妈妈他的因因的被打打的吧，那个你啥家的，你啥家的个妈妈，我的全部我本来把都挂。
1: 嗯哼。
3: 一样的不能去过一个嘛，哎，还是这样。
1: 嗯哼。
3: 那个。 那啥的吧，俺们可当不接吧，俺们可当不接吧，就说妈妈帮助喊那人这个呢，妈妈帮助动俺直接吧。
1: 嗯哼。
3: 其实没到过星期，到过明天，俺还是我的吧，妈妈帮助，那上我一个星啊，俺们等我过去，俺也不过去了嘛，他先走了，那到过明天。
1: 嗯哼。
3: 这还是人吧。
1: 会。 시기 토롬 시다 시가 만나봐 와품 야 마무수 탐비래 솜나호부더기 다비름 라가디 마야나 탐비 와품수 아둠 하이펫 만나나 둠 살리 시기 토롬 시다 폰 도비럽두나 거기 홍나 론챗 택시 가시기 마땅다 헤나 파자바 참아서무 오이락나버기 도목다 와품 폰독 비럭바 아둠
3: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왕이 아이암 딱나다네 좀 가본 강들이
1: 회회 솜부 타가짜리 마탕기 토롬다 목서룩 야비럭나바 닝싱저게
3: Hoi hoi hoi, yam pan.
1: Hoi hoi, mayam puna roi boi na isai matang tamina si.

농통범 언골자옥의 마이액다 말범 로시비나 나삭바 세이 시글로이나 나시기디 good afternoon ladies 기 토롬 란톡바 마탕아시들 외자레 트랜스미션 시부 부비리바 인지니어 싱디 라이슘 로시타 라이슘 사라찬드라 듀티 룸 매니지먼트 레비리바 트랜스미션 스타프 세븐음 타켈마욤 콜토 비럭투나 토롬 서룩 야비럭키바마디 토롬 따비키바 푸누막부 토롬 란톡 차키바 아짓 콘섬바나 타갓바 풍룩자리 Arcus Panimphal, Housing Matangitorum, Git Malagidamak, Valentinada, Kusinazari.

마탕가묵 로카짜리 콘젤 슬럼데기 아이범 샴 싱나석바 이사야마 위드롬 노렌디마 액다 노마이템 파하리나 세랑바 이사이니 다비르세이

0: 야, 망해 한다 이 하이달에 저희는 합가 레이 코딩기 아두나 누피오 비싱기디 엑스트라 캘슘 세 푸트기 둠 로비아이 캘슘 아마 하빠닝게 캘슘 세 카이 카이 진작타 야오게 하이타라가디 코이나 밀렛스 거 밀렛스 세 코이 마니푸르다 후직푸디 캉나레 라기 바즈라 시메암세 아두나 라기 시나 콰이데기 하이에스 오이버 캘슘네 아두나 라기 세 레시피 메 아말레 아이수 아이기 페션 아이기 클라이언트 피브 마탐다 누피오 비싱기 라기 포리치 아두기 라기 주스 아두가 라기기 밀크 셈바 마몽코 메암 라기기 탄코 시메암세 아둠 합타암다 아무럭 아니럭티 아둠 하피바 거 아두가 세컨드나 아이런 아이런 샘 임포르텐네 가이기노 하이바 마탐다 나사이 하이기 바 타기 콩캅 락부다 누피오비기 이세 망에 두나 망바니나 아이런 세 코이나 진작다기 로바야이 진작다 크럼 크럼바 아이런 세 야위 하이라가디 코이나 데츠 아메텔론 다 하이라가나 카줄 카줄 하피야이 노마기 아니 훔차비야이 아두가 마나마싱 아상보이 바폿 코 그린 리피 베지터블 하피야이 합담다 아무랑 아니럭 차비야이 상곰 탁바야이 아득이 코이 nuts 다 하여가나 dry fruits 다 하여가나 fig 거 fig 해나 코이 하이 아깡바마 레이브네 아두 자바야 아두 수얌 iron rich 오이 아두가 후지구직 팡이바 코이기 징더가 팡바 하이카 하이다를 거 무슨 하이카 맞담네 하이카세 수얌 아이런 리치 오이 아도 하이카 아이런 리치 오이 무슨 프레스 다기 드라이 오이라 칸다네 헤나 마군 헬레 아두나 하이카세 코이노 프룬 하이브고 드라이 프루트스 하이가나 패켓 다 토에바 아두기 프룬스도 아둠 코이노 아육타 아니마 차비바 눙당 도밤다이 아니마 차바 아두다 나타나 코이노 키스미스 아무바 블랙 레진스 하이가 칸나보 키스미스 시수 아이곤다 락보 패션 앙앙 teenager chahi 16 17 suba nupi macha iron deficiency oi basing da I recommend adum tawe adu ke improve su adum lae 3 months ki matung da
1: adu ga nupi ayam bana akhoi ki imung gi hona ri ngai ama sa ma su gi ma pu roi bagi sim hona ri da masa se adum sa ba se adum ki ta wat po ina u zeye ba ko adu ra darani na su adum u biram gani ayam ma tan da masi adum thengle ram gani imung de ga ura ga ma khoi hoi na kari kari zara ga di mui masa se he na haksang chi da akhoi ki energy se hap ka da ga ha ba dum ga bi yo
0: akoina hakchang se phana lagi haitara di chinjak te tang depend tau da ba khoi hakchang sajen se jom important oi aduna nong magi 1 hour se akoina sajen tau ba se recommend tau we nupi no papala adun nupi da hen ai extra recommend tau dinge kai gin ha nupi gi muscle mass di masana dum sonjaye ko sahi ha pai khuni gi muscle se dum some percentage khara di loss oi aduna phanayamna protein food cha rasu khoina sajen tawdre de khoi muscle se increase taw bangam de aduna ai sajen taw bio haizeninge 1 hour plus protein food se su yam important oye ko khoi gi hakchang semkat pada khoina protein se mayamna di khangna re muscle se me se angang sing sen sloi khang lai re ko like kada yaudna protein build muscle lai se loi khang nei ado muscle dena tana protein se repairs taw koi hakchang da tatpa khotpa wear and tear le ram basing protein na changa ga koi hakchang da repairs to bi recovery su tawe adna protein na so happening e no piyo bi gi iron happening e calcium happening e 1 hour exercise is important we gani
1: aduga mo marak sida khangjani ni sina hojik ti social media gi matam ni ko adu mo koi na thakal lakpa matam sida mo koi na ac phai si phai ha bisa koi ne ekdam matung e lagai ta charu ba adu masi ka mo yam na ᱪᱩᱝᱜᱟᱫᱟᱜᱤ ᱦᱟᱵᱟᱫᱩᱥᱩ ᱨᱟᱫᱟᱨᱟᱱᱤᱜᱤ ᱢᱚᱨᱠᱤᱛᱟᱝ ᱛᱷᱟᱢᱵᱤᱨᱚᱢ
0: ᱥᱳᱥᱤᱭᱟᱞ ᱢᱤᱰᱤᱭᱟ ᱨᱤᱞᱥ ᱢᱟᱛᱟᱢ ᱱᱤᱱᱟ ᱥᱮ ᱨᱤᱞᱥ ᱛᱟ ᱫᱩᱢ ᱛᱷᱟᱡᱱᱟ ᱵᱟᱥᱩ ᱭᱟᱣᱮ ᱠᱚ ᱟᱫᱚ ᱟᱯᱷᱟ ᱵᱟᱥᱩ ᱢᱤᱭᱟᱢ ᱞᱚᱵᱟ ᱭᱟᱭ ᱨᱤᱞᱥ ᱛᱟᱜᱤ ᱟᱫᱚ ᱯᱷᱟᱛᱟ ᱵᱟᱥᱩ ᱭᱟᱣᱨᱮ ᱠᱚ ᱛᱟᱜᱤ ᱢᱚᱛᱟ ᱦᱟᱭᱨᱜᱟᱫᱤ ᱢᱤ ᱟᱢᱟᱜᱤ ᱦᱮᱞᱛᱷ ᱥᱴᱮᱴᱟᱥ ᱥᱮ ᱢᱟᱜᱤ ᱦᱮᱞᱛᱷ ᱨᱤᱯᱳᱨᱴ ᱛᱟ ᱵᱮᱥ ᱛᱟᱣᱮ ᱢᱟᱜᱤ ᱜᱟᱴ ᱥᱮᱱᱥᱤᱴᱤᱵᱤᱴᱤ ᱦᱟᱵᱟᱫᱤ ᱢᱟᱜᱤ ᱯᱩᱠᱤ ᱤᱥᱩ ᱜᱤ ᱢᱟᱛᱩᱝ ᱤᱱᱟ ᱠᱚᱭ ᱰᱟᱭᱮᱴ ᱥᱮᱢᱤ ᱞᱤᱯᱤᱰ ᱯᱨᱚᱯᱷᱟᱭᱤᱞ ᱠᱚᱞᱮᱥᱴᱨᱚᱞ ᱜᱤ ᱢᱟᱛᱩᱝ ᱤᱱᱟ ᱰᱟᱭᱮᱴ ᱥᱮᱢᱤ liver function test my liver ki enzyme ki up and down ki matungi na diet semi aduga plus magi mental health ki matungi na khoina curry exercise sanagani the recommend tawe for example yoga adu strength training aduma mayam
1: aduga radharani hoina client sing sida magi diet chart chembi bas matam sida khoi ki simna online da adum masaksi unadana adum sembi basu yau pranatraga akhoi ki masala ga kon face

마탕글 안톡서리바 이세이시 만디르 필름드기 세니 세이셋리비 소록앨범 우모니 잔덤 샤마서른기 모이익다 모이랑 템티켄 라마디 잔덤 샤마서른나 세랑 보이세니

장결난 톡처리바 필미세이 공골 필름대기미 하몸스라는 사건이 아직 닝토우자기 모이익다 아마르짓 로렌밤나 세랑보이세니 다빌세이

0: 아이고나 가람바 세나무 비가도 와리케 마시나 우나나 아이기 낙들 낙비지 바시고
1: 남이라 능가 가이나라 맘마뚱 제나도 보나 탄데 강남가니 아이나 칸브라
0: 피리앱도 건 안할로 키바나 남항들 앱서럼바 이부 아이기 삭시 암모는 우피라노 하이드나 탈락히바 미사카도
1: 남이라 능가 이기 라이박다 숨토 올랐다 맘마도 보 마두와 이기라로
0: 아이기 라이박디 아이기 굿멍나 치앙만이 하이드나 아이가 시술래비 미오이베나 마사기 아소이바 아라한바 콩탕 아소은 무급산 마야나나바 라이박다 타이나부기 와디
1: 남이라 혹시 능 아이 안한바기 마땀나띠 능수 능게나 오보기 분식이 콩탕하면 아이돈에 라이라바데 아도가 에이쇼 아이기 분식에나 오보 콩탕하면 아이돈에 라이라바데 다메라
0: 아도다 이까이다 오하이바노 나 사나 야능나 탕하사 크라바 콩탕하도다 아이노고는 옛바디 아이 옛기대나
1: 다메라
0: 능게 분식이 능아이아이파부터 오이오하이다나 타이방시야마마 부드니자바나타나 아이기대 그리쇼 하이능아이리띠 시컵더니 아이기 담오이리 토키보 와이싱쇼 시컵더니
2: 마로 아이 붕파
0: 아이 긍세 라이복파라보 마로 마시 마이티로 바이게 낙타 랑은 피란바이브 아니나 락피리바시보
2: 마로
0: 마이티르바이게 석담마시 잉비라가 아동의 마이팍박이 셀레브레이션 방톡바 락피리브라
2: 나드나드 마로 아동나 하이비가노 분시기람비드 가나노 마이티브노 가나노 마이팍바노 마이티르바디 아이네 마로 아이가 루홍두나 레미나리비 필랑음 나시포브 아이기 오이브 펑드레 마룹기 마품나 석기부 와석아무기 리푼 나마나 아쑥고 이번 마땀시 필랑음나 이기 낙탈이 자르부수 마하기 탐오야 마디 마하기 와칼디 마룹기 마품나 석기부 와석두기 빨란 뭉음드리 와석기 랑두더기 마하기 아무땅 꼭비라무 하이자기 하이드나 이코이 마룹기 낙시들 락샤바니네 마로
1: 아세이문이다 마이라 난가 까이나라 밤마뚜 아바기야 땅보드나 다분 파기만 악들레이라바소 아이는 아무 믿고 밤에다 파워 까오벌레이티에 아두부 믿고 까야나 봉자오이 봉자 까야나 누미오이 마땀나 숨 호흡해보는 것이디 아이기 타와이 학상은이세 아이 다분 파기 오이라게 갈래 아두부 분식이 공탕하지 당기가 나 밤나 삭기보 와서 가두나 당고이 따는 게임기가 다오르바 이게 분식이었어 난내 힘나보기 라이지 이리가 마땅디 객비라 문에 담아이라

0: 나한테 말어. 아도 마인 하이비가나. 빌랑암디 넝기네. 아이는 마기 허우크라바네. 빠하스네.
1: 말어.
0: 마기 허우지. 아무 승라그도 분시디. 말어. 넝기네. 마다 마마다. 아이기다 먹더니 아들 내비라 미망나. 마시 아이 공도 뚫으더라. 깝둔 하이자리비세. 마로 넘기다 먹더네. 아이걸 시화이는 아이리티에.
1: 마로.
0: 빌랑암. 아이. 어벙비. 낭나잉 원더까리고 맘맛다 하이들어갔어. 마루 풍파가 나바니로 홍은이 따범이 꿉받다. 낭 나이기 밤나 석히 와석 싱어도. 심발에서 너무 고운 톡 들어봤어. 다모이시나디 꼭새로 아이 그러바네.
2: 영미야.
1: 마루.
0: 나 시시오. 심발 톡 나 하이리. 석히 와석뿐아마 가옥통나라세.
2: 그럼이나
0: 와석기 랑아도 되기 마담뿐아 먹기 호이나 꼭새롭고
2: 그럼이나
0: 마루
1: 마루
0: 아이는 마루끼나 밤다인 하이자 가다바디 마음을 우나도 위우고 마디 와바 있다바디 마담뿐아 먹다 마루나 마보 모모노 나타미우고
1: 바로
0: 아이 잘라게

당신 꼬리를 날개지 뽑고 사라리 모랑 뽑고 당진 고맙게 일롭다 가라 사다나 빤 벨벨놈덤 붕어거리듬만 기존으로 싱위 모마랑 당진 라이널리라 산으로 벗간다 안덕 입맛다 항아시 맛이 들었던 마텅마텅 산으로 벗이날람네 이 꼬블라이 뻔쥐대 싸워살 마을에는 시부 입놈아랑 당징 라인을 꿈치 니깔로 가비 있는 가비 전 암마이 있는 암마이 라드 이 농발아 다 공야마 마랑 농방에 라이 바우드기 개개 품네딘 마랑 품네딘 러버가는 마 부이 부마랑 닌 더구나 깡라 우드라 상랑 모양 업에 따라와이 범기기 구조 타우라 밤

성린 하라오 하라오 따람따람 공부까네서 마치다 타이붕어 이붕어 짜오고 내까지 갈리 마 동네 미행하는 게 따오 누가야 낭디 누가이는 망고 내 굉장 낭디 희닥탑되는 누가이는 레이디 따오 나 짜이붕어 간베디 하이행 레이트라이 짜오이 우엉한 거 동네는 따박까는 동네는 하 나자이브 농예 컴바이엔 레트레 차라이 이카이데 방아지 조 조물라이 비샵 난나 하이엔 레트레 진낭 마이비레 카름 강이 나시부디 레이데 하이엔 레트레 하이부디네 아두 나시 레디 비디 바오 하이엔 레로 예카름 강바게미 하이나 하이나 강나 강나 선실라 그럼 망고 가글레 한밤 아빠 구름이 짜오 동네 벗기 깔래 눈시름 모릅니다. 밤인데 동네 짜오 아니. 한밤기기 마랑리 빠가 비다오는 밤이. 아슴동들은 아빠가 맞자가 어흥묵시에 맞고가 밤인들은 맞간시다. 마랑 짜오 농터문이 짜오. 아이는 나 짜이 뭐 하이잉 레이트레 딩가 시부디레 하이잉 레이트레 디까리는 너 하이바 간다.

아니 시와 세샤 라민 하이나 자싱나 탐비 하이리바 세샤 가시디 라이하로브기 마눙다 세샤 고이나디 상나 드르가수 쿨론노이나 홍다바 야다바 땅각 아멜레이